0: 안녕하세요. 아차려우. 라디오 코디제라 잔세 카슈막 따똑깝게
1: 컴미니 수사나 살라스 이산다 유예.
2: Somos producciones musicales Ketty para todo el Perú. Nos vamos a Huaraz, Garuaz y Ungay Garaz. Y nos pasamos a Pamparomás. Canta, canta, Flor Guanaína.

0: 쇼 이루야 라디오 코르디제라 찍다가 우야기 깜찌 우야기 까르피스 우야기 까르피스 미치기 까르피스 라디오 코르디제라 찍다가 우야기 가양 야나 히르카초 이루야 히르카초
1: Hello, amigo. La radio en su corriente. Chau, chau, chau. Voy aquí, callan.